저다 남아도 보통이나 담아지 이제 다른데 나로고서 논이나 다 쇼장비 얘기죠. 응어도 야고이나 때다 매도이냐 오지. 된다 지금 추 얘가 그럽다. 추 넘어도 와도가 뭐 얘기입니다. 응어도 야고이나 오래 지금 비추 얘 지키는 오래라. 다 콘조 심규가 말 세당 콘조냐 오지 원주 균나세 다다 딱지야 돔쇼. 가야 말 콘조냐 오지 가든데라도로냐 니티스 이셔 메라드 통해나 즉 누자드셔도이나 양이 콘도체용도 딱지야 웃음도도 이나 뒤진 콘도 개개 미박티 브렘네스 있나요 콘세인 라는 쇼레라 잉글리시 가냐니 메오레라 아 헝그리 맨 이즈 앤 앵그리 맨 니오레라 브렘네야 똑제 마다고 야네야 콘세 우도도 디레 우도 또 독자 독자다 맨 메오레라 다 독슈지나 이나셔 메라 통조 아 이나셔 콘수지 마다고 셴만나셔 타고 그런셔 마다고 셴만나셔 타고 우나삼부통에 콘도 기주조나야 유니옵다. 대외균의 랭가 중 동해균의 신부망이다. 동해 매발 예종의 대외 심교된 바는 예나. 다 서바 다당할 서바 골마디아도 매월이나 서바 마디아보 서바 선나가 카르드는다. 나다지 서바 맨체스니에도로냐나 동해 당랭의 서바니. 동해 당랭의 서바니나 가든디시니에도로냐나. 잠불링내가 깨차로 쇼제. 가장 나를 예주 매월에도균 카 차송내나 다들 와. 조선역다더니 어머역다더니 티디야니 내내야니 어떻게 다 쳐들어야 온다 다 쳐들어요 너도 오동어도 티라 먹을 수 있나 전벌링이가 시야라서로 온다 나다는 오래라 전벌링 나다 말 쉬었으면 코로와 니주지 삼사라 코로와 삼사라 니주지 내가 원사로 쉬었지 단 너도 상하스니 점시바 점하셔 오래라 동어도디 라주 다 쳐들어요 나 샘내가 웃간어 야고서 온다 오니 삼사라 내가 노쇼 얘다다 대화진 하유가 무노쇼 어레 니 삼사라 내가 노쇼 삼사라 내가 노사로 쇼지 따짜로짜로 정도라 레임 샤데라 레임 우드레이보다 하나만함 라즈부 쇼짱 콩치야 나츠부야 우든야 주문함 쇼니 나 내 샘 내가 우드나 다디야 니고 소니 온다 우 다디 노이나 하람데 펜지엄요 콘로몽죠 따 동해 동해이나 나다지 미모도 드셔이나 동해 블리징하르 슈스메 어레 게 가나 친이 기회 동네 정가다 간제 여러분은에 배제는 하셔도 이나 말 아마 코본 마르키브로 부즈브르지 어래라 만져지 기부르지 아마 코본에가 수브르다 즉 비난 소매다 동네이데 기본에가 소매지다 즉 사장 템퍼처리 임불 소매나 만나도 봐 부즈 비난셔 고소 다 하셔도 고소도 너원이 겁니다 배제나가 내다 가야 되는 예마가 어래라 다 아마 말기에 점블링가 나다 옹보다 아마 나서 즉 레다 멀징 점네 점신 다슈바데 다리 야임신데 기에보로 즉 세망어도 즉 어째지 말 오동어도 동해대 놈이다 옷 기주 동해지매 다 기주 동해장하러 그런지 뭐 넘쳐도 넘어 오도래 옷 나왔니 다 니버지 가 가와냐는 가두션주시 가두션주니 어째니 나는 슈승어도 닝 케이숨 케이블 옷만 점에 넘쇼 가두션주니나 기차로 그 세긴 니버지 다다 기수면 어려라 다다 추즈 빌리 딱딱아 기수이나 추즈 빌리네 까마티 그걸 이난 가부션주 슈루야 사람이 없는데 배제는 가셔도 이나 웃맞지나 리우다 못나 어려 내랍가 다다 부수지 플랑 티라 먹으면 가부션주는 가야로 아니 어려라 배제가 이내다 오마이 가부션주는 가빈티션이 돌아오니나 빅 라이프지 슈루야 사람이다 메시지 슈루야 사람이 비난 점물링내가 좀지 로자 수두이나 다 로자지 뉴슈 개죽이 이제 토론의 타이밍 얻어도 용서해 주고 고소야 사람 이제 세 가외 동해니 다 개가 나와지는 걸 감보치 놀아임에 다 나죽 동해 마셔 놈에 나죽 동해 다 시죽 동해니나 직다임데 시죽 동해니나 시처로 맞으면 다 니에 시만 내쇼 니 시만 내쇼 니 시수나 시에글로 니 나나 무노쇼나 부즈나셔 티고소니 티디 아마나 저다 티고소니 니 더디해줘 말 잠불링아 미녀 오지 수여 다디야 김주주 인불 다 산유주 인불 다 시시이나 오래라 랑시 짜라 깜부 망슈지 수셔 다디야 돌로니나 랑부즈 나셔 세냐나 냐나 무누 쇼불 다 신나셔 고소니 다디야 이메 오래 이 우치 시위 동해니 돈다 시불도 동해 우모도 레주미 시위 동해니 다 동해 우드나 동해 이만나 내 컨웨야고 이나 동해 이제 당돌는 만이나 어떤 레주랑 임니 삼에 쓰고 있나? 직승가 그 만나들 레주냐? 배나 미네 요래 미네 만강가 bed number 1, bed number 2가 나다 내놈다 나다 내놈 두 내가서 나자

이랑 놈다 티랑 개발티랑 뭐 놈쇼 나서 거우디 변을 내가 샤버려라 니 티지 삼목 하는데 통과 놈다 어당이 나서든다 니셔놈 다 나서지 나서다 나오신데 다당 남만강 알아 유지 개발 상무대인 도도레 넘버 타보니 하나실라로 얘기네 놈랑나야니 삼목 통나에 매소 서 오동어도 삼목 통부 비셔 리버가 나서 거우디 놈다 신데 삼가 오든데 거우무 놈다 멘틀리 우든데 거우무놈 생애나 비나 삼거지 통만놈에 다 퇴지 속은지 삼거 통만놈다 우트 다 니티마데 내고서 실로 오래 미션마마 혹본사나 얘네 손에 그 자동의 손에 장통의 손에 삼아보라의 손에 니티마데 만가 속에서 실로니 우든어도 삼노통 우든어도 삼노통불 다다 비나 리부가 나자지 하름데마도 모놈시데 남바 심스 쥐야 나 티쥐 내 쥐야 뭐 이쥐 비다 하지 그것을 비자 pain suffering 데 넘다 우드니아부 리부가 나서 베르네샤 티놈신데 심드 나서지 랑스 고추무주랑 개발님에 오래나 즉 나자냐 고치 나네 동행이 고치 나서 유라임 즉 가자나를 유라임 삼나 동행이나 이제 랑샤 동행이 용쇼를 유냐 오치야 동행 당랭이 수바냐 온다 동행이 고치 당들 렘바냐나 레임쇼 오다 레주라임 나로 코와바임니 삼나 통오이나 오트샤 동해 당랭기 수바니 대외 균의 랭가 중 동해 균의 신도 망니 대외 균의 랭가 중이나 대와니나 기브레요 리브 기브레요 샘 기브레요 대외 균이나 레주 던다시 레주 규지 대외 균의 랭가 중이나 하는 데만도 없는 염다 나로 미세테 내가 랑샤 고수 장가대야야 니샤 오대 고수노 니샤 오대 고수노 니 리스트 쥐어서 리스트 쥐는 문어 되놈 우드네가 이나 바다 타고 가네 우드에서 티네이디 임놈 자 랑샤 고수 망슈 이직세 대비기 교니나 샘키부레주 메제네 교지 하남 뇽뇽 임니 빼나 메 박대 칠다 시주부 동행원도 삼마통에나 던베지주 수대수대 시긴 나이놈 박대 가리네 그거 고르세 시긴 나이놈 다치 시주기 교니도 기쁜 문으로 교제는 신이 문으로 되네. 남서의 시도, 브레베레가, 클라우드바스의 시도, 브레베레가, 즉, 선유의 시도, 그리 거리야. 야, 내 나사 독자라용도, 선물링내가 신주 문으로 되어. 야, 마, 오동도, 마, 온도, 이제, 대회의 교, 기쁘의 소유의 교제, 하람대마도 문으로 온다. 동행균의 신도만, 기쁜 문으로, 아래, 심, 기쁜 문으로 주의 교제, 망쇼네, 심, 심, 오시셔도 있네. 랑포나임보 남라임보 나한테서이네 미망슈디 어 니셔 미시노 미망슈디 니셔 도자야 모두도 돈이 모래라 안하셔도 몸에 찌부야가 미티 내마도 만나요 미강부샤 심팅네 이나샤 찌부야가 남바라다와 야긴데 중간에 두부치지 가장 야정 모두도 나도 모는 미강부샤 딱보나 임니 랑니지 오야 마 점물라 야긴데 요런 놈다 오래라 신데 랑샤 거우디라야 오덴드라보 딱 몸마지 수 팬도도 오래라 부터 소구세제 당가야나 그래도 전문행내가 미고함으로 동의균의 신도 망스 다음에 동의 우동어도 노이나 다 동의지랑 샘내가 노라임에 다 동의지 샘내가 노라임에 우 동의지 비주대 통해야 동의이나 샘기 부문호 리부기 부문호 자 동의이냐 주매 우지 랑세 비주대 통해야 비주 넘버 다보대 통의이나 야 동의세 랑세 라로 야주면 쇼원이 옵니다 라로 거든데 야주노니나 동의매 벌이 니중매니 대회 심지어 된버도 예중년나 거든 대사 예일로년나 예중년나 다다나 슈송어도야 아르카 보다도 코아네가 넘에 다다 미제티야 다 미제티 시부 개와 침마지 가지게일로 아르수 간세 게르데 문도메 개와 침마지 티야나 타유가 야르게드네 티야나 밀루티 탑드네 양 티야나 년송어 마르게드네 양 오드모도 데 코라양 코라양 코라양야 수이메 오래라 또 코하고 비자 숑주 코아냐고 서럴지 또르메데 오이나 다 동행이 오지 신념으로 돼 빼나가로 미스티 삼로통 오이나 뿌가지 다닌 네 숨덕 세강 보조랑 삼로통 오수 이직 수지 스쿨가 돼 A, B, C 그러네면 오래 대신원이 개말 어느 부르나 A, B, C를 완불리 버다니 아마 다 비르다 다 시루야 고수면 삼로 다 그 거대 그 고수로 ABCD 더 시루야 클래스 1, 2, 클래스 10 다 엑셈 12 콜레지 유니버시티 강북의 이치 수세 내가 맡아보고 그러면 미지 시루시네 야고스메 강북야야 롭존나 강북튼 다 내가 라디 탑 하람데 세틀 니에이메 오래 다 말이 세틀 시험 없이 야부 양 르버시 나자라디 이슈 양다 강북 기부야

0: 디지옴블 야 루부치 구이사름다 오도모도데야 다 자로 슈부치 게불 아 시죽 디지옴서 갓부쇼 오도모도야 다 미지 겨 슈부치 롱불 양 슈루이메 스타팅 프롬 제로 양 부즈브리오데 야야라 게야라 게야 야소 이직세 코안이 어제 예발도 피사 쇼무스 니뇽다 코아 피사 쇼무르 시하고솔로니나 코안이 어제 문우추교 동의 문우추교 지자 타르바니 어제 토보스니 타르바 타르니나 코아제야 탈교원도 되셨습니다. 코아 탈교제시 나라지 이나시 세고설로니나 니중니고 되고 언니 도저님이 니중매 니중니 니중니는 거든 되셔니들로니나 나지 심내가 코아니고지 기쁨 무는 섬섬도 고좀다 섬과 코아지 기쁨 니 섬속이나 코아 피서 쇼인지 답시 마야지매 그나 이나 질내가 노이나 전강내가 춥니오이나 전강내가 블리스 나시 덥지는 미비 잘렘 미비 뜨다비 투야고 정말지도 기티라면 좀 그다 그 내섬에다 피서 종주 답시가 임해 좀 그 피서 종주 삼로지 랑섬가 로고수지 나 좀 그 기쁜 문어 되고 숨에 기쁜 문어 되 랑스 간 곳에 다 좀 그 기쁜 문어 같은 숙지 좀 그 피서 종주 삼로 통임해 어떤 것도 야야 나 삼사라 코안내가 기쁜 문어 되 삼로 통간을 야고 숨 코안이 오지 밀리도 타고 있네 어딘 거니 밀리 마타고 있는데 어디 독주 이제서 얘다 코아 피서 쇼고소니 삼보 삼로 되고 소니 옷 삼로샤 년중이야 된다 견와라 옷 삼로샤 년중이야 단 년중이야 어제 가에 탑주로 니나 동해 동해냐 어제 삼로 통해 랑시 년중 탑주니 온다 동해 매버 년중매 동해냐 어제 문어이나 이나시 년중에 마 탑주면 좋으니 대외심교 땜바른 뉴스 대외심교 땜바른 뉴스나 년중 동해냐 어제 문어이나 즉 년중에 탑주 문어부 코아 피자 쇼는 뭐 이제 세미나 뜸부야 수고 숨이 온다 다 즉 쇼장 광채고 된 독자 마야와 세미나 코와 피자 쇼고 수 노이나 이나 넘버다 보고 수고 니 온다 다우스 빼임 쇼 이제 쇼부제 대외 섬교 땜바르 뉴스 가도 대당 카나바 세마 체소 소로와네 대미 세제 타르바 된도 다우치시다라 다우 가야 돼 심마디 아들로니나 나 가도 니 티니메 오래 가와도 대당
1: カルナバニ、ナガソムネメ。ウチヒンドゥクチョウマテヤドンダ。ペナ、ラウンチョク、ラウンチョウベナムシワ、ラウンチョウニネシワイメシャングル。シワベナ、マウントケレシカゴン、ナムル、タバヤスブ、タモウマ、ペナングワイフ、パラワディ、パラワディス、ディストビアヤ、ビグメディシンジモノチュ。タモノチュヤ、タ、イジギヤヤチクタヒンドゥナベナ、セランデノンダ。セグイナ、ウデンドワレ、セグイナ、グデンデ、
0: トンガダワティガ、セグイナガデンデガピリチ、リブシャコウトンゴソ、カンゴソウレラ、ランリブシャカジヤゴソ、ピリヒンドウニャムレンデノンド、オズベジネガネ、シャーチカムソンドセチェネ、チェ、プランソンロウハクトジェマサヤソウゴソウ、セニアナ、シャングルケビナン、ナーマンケレシカソウゴチサムノトヤ。プランソンロウトジェムノ、イジクランリブナン、リブシャメボディア、リブナンチタイヨ。ウトマト、ヤン、ロンボティガ、 カナタバニョゴロンボティガトルチュウチェンドルモドディ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ヤ
1: 우든 등 악바 코님의 어려라 코님의 류가 빼낭 문우야야 동료 동료 동료 동료 소야 다버세야긴 딱 코님의 직접제 마타모치 넘버도 마타 류봉 악부 쇼 우든데 코놈셔도 코 동해셔 동해상만 마통이야야 빼나 다버세야도 니 코미야도 니 우삼마통도 동해제 하나만 용쇼게든 베셔 우디야긴 되나오니 양 잡니 줄라 양 이드미노야야 다 Pena tada khaji chui nangsha orela Muslim, Shia, Sunni nyan nime orela Tada Shia insama Piliyina chik Moharam nyebir duzu tiga Festival tiga lubu kaang ambusha Lete cheya Gyabji Cheya lubu kaang ambu machu Kaangbu siya dume orela Udi yana sinolo nyena Rang kiawa tukyu Tarwe kobang tukyu Udindi bina chui nyan nome Da udi samlo ji Chui de samlo tong dume shende Lubu sha udindi kawura dume Kawura su ji Simba udin the kaum manumbul bisha. Siya kaum manulonya na udin number tawa dahin sa masuunome. Tap, chunju chumanenga sika.

모두 되셨으므로 동원이나 나 그릴래 볼까 오냐면 그래 스테링 갈라 주불 브레이크 가지 놓은 가드게도 엑셀레이터 가지 놓은 가드게도 엑셀레이터 스테링 탄불 게이지 가지네 어디에 가드게도 어디나 강북 간불에는 토로 라나 동문 오래 아니 이제 동물 잡지 동문 나 아마 드라이빙 이거 저 강불 내가네 라 레민 내가 내가네 라 내가 내가네 멜롱 내가 내가네 넬름 내가 내가네 강불 멀티태스킹 내 드라이빙 이거 some in yan to in the kahir kanji lo rela na da first day na da jelle bu ta the le plan me ge sum ge shu bu ji pro shu me zi ba ya tong ni me wo zi ya go lo ni na ta gon sa rom ne onda na da ji go nom shin de mu shu ja od me ni wo ya ya continue ya ya the ya ne ya sum ya ta de zi yo de ge bu gon lang ge ya gon lang ge bu ta ka o the rom ma ma ya shu ja ya wo shi ni dum da gon nan la wa la wa ni na ko ya mo go su 저냥 야티 유저 라와니 겁난 라와르 미주르베 모데 가야 뭐 어든 랑세심 공부된 서로 죽지 다 저 야메디 죽 시간 못 넘셔 오냐 이직세 서버 공주이네 다 다들 니 서버 자원이네 공부 되셨만 니 가무 야티 유 서버 주 니 공부 되니 서버샤 좀신데 티 서버 공네 서버 공부이나 이나서 야티 유니 온다 겁난 라와르 미주르베 모데 가야 대외 내버 충 공부에냐나 내버 충문이나 아, 다우스 다왕가 코스 약간은 아버네 아버네 아버네 예 그래 소야야 까무셔 그래라 콩즈야 다 아버네쇼 거네 다 대시 티오 만쇼니 아무 대시로 만쇼니 대시 인터넷 만 냐어라 까무 브루브루 까무 삼노통에 샘내가 티디 내내 삼노통 소이나 양 샘 투주 규정염니 다 내버 중원이 우드나다 된다 브루이메 오래 카드 올라 쓰가메노메 우드나셔 캣만은 대신하면은 나오르만 노르만은 나오르만 오든 섬부터 그래라 대신하고 군강하고 노인에 다이야르가 할람데 닥셔리 다이야라 용불 초마데레 모래라 이제 꼴뽑나 겐모스 보거나 보모스 레임스 라만 심가 오든 오든 맞라 샤디야 다 나만 노인에 오든데 소보고메야 소고이나 이제 네바 네바냐나 스템네 루브네가샤 기부모노 추주 브루브루 나샤 오든 오든 트레이닝 오든데 야고이나 Shuguji, Timla, Kola, Suina, with nine Susania de Yumyumda. Never chamber server juice. Never chamber server see Nyawaji, some the Nay Tondanum. Tada Mizitina, or Mittis Inasha, six of Mandy Toina, or Mittis Inasha Mandy Toina, Shodian Utsha Yalin Mayawaya. A Pinisha Mangsi Tonadon, Ye Sigan, Kibermononi, Blanc Tisub, Simnanga Dalam Kodum. Simnada, Benisha Mencia Tola, that was the end of Lendia was in Shinda, this nigger, this nigger, Nimoda. Nor be mentee to you, man. Dang Simnanga Tarsi Shon or the Nor Moshonium. Halam did the Shonium Shinde, Dang or the Moshonium, Halam the New Shonium. Udmoto gay, let Hilo Shuja be in us a key lam, Muru Simo singing over the Nelago Alam Tusomodo would send a Gujura Mayum. Would never that let Tigger or Halam the Joga game over. Shenmasi in Asha Tsingsu Nyana, Maduja did a Yedum Shinde, in a single Jun Tassan game on Mutsha, Subani. The Udmoto Brubru Nansha, Subokum Yogi Namne Yawina. Tachi Mizenea, Chiwani, Shiyuk de Zombo, Naza Tugzala, ne Udena Rubble, Simsha, Kibura Yumi, Tadana, Clastina and Irbasha Shusu, Chick Chuni was a Zoji, Kajipendora Yulonina, Tadamra Lubukipu. Nenazamuno, Dojisa, you number of Noji, Chuji, you're the Benjamarajum. Da, go to Rabor Orela. Kimzan and I in a go, Nazatuja de Naya, Chikshiju Dadilla. Migambush and Mizin Nena, go till the Rayman Algambush Orela. Would La Rabor, the Samuel Tonan Kanban Nansha, go Yumshu. Tada Shusume, Chigilaina, Mikabushumbur, Tapuzanas digging mono, old age Honga, A Memnanga, Bolania Sugunda. Ei, mem, zigba, zigba, zigba, zigba, lani, kambo. Oye, jujin la kambo. Jujin, uten na nun, nishinde, da juse sigan ya yuman. Sinyina rang libu munumeda. Som semje ganjaye takba muradum, lemine ngan gesarum, da charbezeje sujumodo, orela. Da jujik siya iglo da. Da nedba yo jugin nansi tebur da, kashini, da nam kirbur, nam kirbur da nam yer lang osme, yer lang. Da plang ti desh gaya, Planty Gaosolada. Though to Zuji Comedia, go, will go, go, go, go, go, ya, ya. No money, ye joke to Zomber, that ye manying, or ye shim, within the Samoton. The Egypt do the Samoham Tongangan. Sure,

이겨도 진보간의 헤맬 다 이겨도 진모 맘에는 룽돌제 결점 간의 해점 룽돌제 결점 마점나 산는 라마 지금 간의 해싱 산는 라마 지금 마싱나 지송에나 보도 간의 해로 죄송해 나 봐도 말로 하나

변경해준 어삼바 루페 드시쇼 니널링 랄랜드 호도 니널링 랄랜드 호중 어삼바 루페 드시쇼 아니바 니마 홀드르도 홀굴슬 굴나 둘둘도 홀굴슬 굴나 둘게 해중 시쇼 만시생 동모 랜드호도 만시생 동모 랜드호도 어서바 두배 대시쇼 랜드호도 홀링 랄랭교 해중 어삼바 두배 대시쇼 어삼바 니마 장두호도 둘둘도 정선함 개보 둘게 해중 어삼바 두배 대시쇼 정널링 랄랜드호도 랭교해중 어삼바 두배 대시쇼 철주달조 바배 대시쇼 로또닥도 렉배 대시쇼 민규르춘에 링배 대시쇼 간간세라 링배 대시쇼 전전변기배 대시쇼 부채라라 댄배 대시쇼 주어메 대배 대시쇼 어머추 대배 대시쇼 내 안무고 미배 대시쇼 긴간발제 미배 대시쇼

가 닝 미망샤 갈롭 나육 이누닝 이직슈체 다차 충숭크 왕 나육힘불 우 최촉 최촉 제림 바제 미망 랭게 가망 폐뼈 용주 낭뱅이 슈돌 랭기낭 세라제 잠영 최콜링 권박 둥치 게시 잠파 결신 시 다왕 둥친 레후마 부유 세다지 두스 랑이나다 데시높디 레림 데트레닝 수제 이직 노옥 레림 닝 수제 고르산나사 따티시텍 수제 그록닝 깔마 지제 레림 자로카 데시높 수제 그록닝 깔마 캘리제 셰돈 레리마 게롱 Jampa Wangchu, Si Christo no Jorba Chudruk, Tang Shedon Lerima, San Magic Thor Mudhi, San Meton Imbor. Deshnup Tsutse Nishche, Hindiga Singur, Tsutse Nisikting Karma Lengache, Injiga Singur. Agashwani Dilliker, Rileya San Meton Imbor. Lerim poem of the day. Deshnup tsuze nisikning karme chiche sanmeton imbur. Deshnup tsuze nisikning karme chidiche lerim eki film se ka sajan hindi film samukhashe sanmeton imbur. Lerim apni dharti apni lok deshnup tsuze nisikning karme khele lengache. Tsuze nisikning karma kheni lengache hindi ga singur, tsuze nisikning karma kheni chiche inji ga singur, Akashwani Itanagar ke rilea sanmeto imbur. Deshnup tsuze nisikning karma kheni chilengache lirim komi tarani ka giyong toipa samati Lata Mangeshkar sinyoru sanmeto imbur. Deshnup tsuze getche lerim purani hindi filmi git kalhange etangbasi WhatsApp Guyaks tukde nangu hindi film nyingpak samukhashe sanmeton imbur. Tsuze getikning karmukhali chiche sports scan. Tsuze getikning karmukhani lengache samachar sandhya ning tsuze duguche news at 9. Deshnup tsuze dugukning karmu chigroche Akashwani tawang lerimbanan chachang duyuk imbur. Langinasi data, Deshnup tik lerim de training, Tsuzekor san nambur. Langinau tambuche deshik lerim sedajit dos. Ut Akashwani tawang imbur. Langinau tambuche lerim hindika, Tsuzekorokning karmichiche san nangsa.